박광수 선생님과 선생님, 제가 무슨 말씀을 잘 드리기도 하죠. 오늘 밤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밤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밤에 있는 A continuación, señoras y señores, la presentación de expositores para el conversatorio del Grupo Consultivo para la Nueva Familia de Billetes. Doctora en Historia, señora Mari Monte de López Moreira. Doctora en Biología y Conservación de la Biodiversidad, señora Andrea Weiler Gustafson. Señor Edith Caballero Campos. Moderador, gerente general del Banco Central del Paraguay, señor Walter Sala.